0: Who are they?
1: Whoa.
0: Who are they?
2: You
0: are they? Yeah. 아, 저분이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다며.
1: 네, 저녀도.
0: 아, 저 형님, 많이 됐어.